Don't get away, don't get away, I gotta make a new one. Oh, 아니면 저, 아니면 뭐, 아니면 돌아. 아니면 다음으로, 뭐 아니면 나의 길. 날 놓지가 않은 왜 내가 될 때 뭐해.